아르보 페르트의 파사갈리아였습니다. 기도원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크레마라타 발티카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영국의 시각 예술가 에스 더블린의 작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푸투라 서울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 에스 더블린 다시 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건물 전체를 에스 더블린의 작업물로 채웠고요. 영상과 설치 작업, 또 드로잉과 공간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에스 더블린이 했던 무대 디자인 작업을 잘 모르더라도 이런 예술가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아가기에 좋은 전시인 것 같고요. 소희님도 생각지도 못한 시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예술이겠죠 하셨는데 그러게요. 그게 예술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 비에니압스키의 폴로나즈 1번 작품 4번입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생생클래식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건호, 작가 장유림, 연출 박정현,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연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유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은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야샤 하이페치의 바이올린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헤르베르트 폰 카레니 주연은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연주명음악 오늘 첫 곡 바흐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준비했는데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품위와 격조의 상징입니다. 아르투르 구르미오의 바이올린 연주 1960년 레코딩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1960년 레코딩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카라얀의 1971년 레코딩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카라얀에 대한 선입견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뭐 끈적끈적하다 이런 평들을 많이 하죠. 이 말년에 도이치 그라모폰 음원들의 뭐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1970년 전후한 특히 EMI 음원들에서 좋은 연주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감상하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모골이 송연해지는 1악장 그리고 2악장의 또 수줍음, 3악장의 박력, 4악장의 영탄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명연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전악장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주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입니다.

표트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전악장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레데릭 쇼팽의 지크 관상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66 준비했는데요. 그야말로 쇼팽에 특화된 피아니스트입니다. 온화한 인간미 그리고 화려한 기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피아니스트죠. 알렉산더 브라일롭스키의 피아노 연주 1963년 레코딩입니다.

쇼팽의 즉흥한 선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66 알렉산더 브랄롭스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바로 듣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야샤 하이페츠는 자신이 만든 카덴차를 쓰고 있습니다. 기교적으로 제일 어려운 카덴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츠 라이너가 주연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77 야시 하이페치의 바이올린 프리츠 라이너가 주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핸델 작품 번호 308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트레버 피노크가 주의하는 The English Concert가 함께합니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핸델 작품 번호 308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월요일은 사람들을 주말에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과 집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 나눕니다.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은 눈앞에 아직도 주말의 풍경이 어른거릴 겁니다. 휴대전화에는 사진이 한가득이고 많이 걸은 탓에 다리가 조금 뻐근할 수도 있겠죠. 반면 집에서 주말을 보낸 사람은 늦잠도 자고 밀린 일도 하고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 또한 누렸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또 월요일은 이런 날인 것 같아요.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은 집에서 좀 쉴 걸 그랬나 생각하게 되고 집에서 쉰 사람은 어디라도 좀 다녀올 걸 그랬나 생각하게 되는 날. 우리에겐 참 이상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내가 선택한 시간보다 선택하지 않은 쪽의 시간을 더 근사하게 상상하는 재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다녀왔느냐 보다 그 시간으로부터 뭘 가지고 돌아왔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 10월의 월요일 오후, 내가 보낸 시간을 좀 더 다정하게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리키리트의 시에 곡을 붙인 Du bist die Drew 도이치번호 776 그대는 나의 안식 그대는 나의 안식이며 온화한 평화 당신은 나의 그리움이자 그 그리움을 채워줄 사람 베이스 연광철의 음성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월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8166 쓰시는 분께서 이 독일 성악가와는 맛이 다른 한국 가곡의 서정성도 느껴진다고 그러셨어요. 매력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다행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연휴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만 약속이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푹 쉬었는데요. 뭐 저처럼 재충전을 하셨든 의미 있는 약속으로 활력소를 찾으셨든 힘차게 월요일 출발하셨기를 바랍니다. 노날두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은 더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 프로듀서가 다시 돌아왔고요. 새롭고도 변함없는 노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생방이었는데 이현희 프로듀서랑 안녕 인사를 하려니 굉장히 어색하더군요. 그대는 나의 안식, 그것은 노날이라고 하신 박봉용님. 나들이 다녀온 사람은 월요일이 더 힘들어요 하셨는데 근데 그거 좀 굉장히 즐거운 고통? 힘듦 아닌가요? 김미숙님은 의미 있는 약속으로 활력소를 찾으신 쪽이시군요. 연평도 트레킹 다녀오셨대요. 많이 걸었습니다. 배 타고 노을도 보고 친구들과 좋았죠. 김은희님은 연휴 사흘 동안 이틀은 가을 나들이하고 하루는 집에서 쉬셨다고. 아주 적절한 균형 있는 안배 같네요. 연휴 끝맺고 월요일 논할 위해서 좀 더 다정하게 머물다 가려고 합니다. 다정하게 그럼 저도 다음 곡 이어드릴게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에서 소아 베시아 일벤토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은 잔잔하기를 약혼녀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 전장으로 떠나는 척하는 페란도와 굴리엘모를 배웅하면서 피오르델리지와 도라벨라가 이 모든 걸 계획한 늙은 철학자 알폰소와 함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 노래를 부르죠. 오늘은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10월 되면 이 노래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 우리 노나 가족들 많으시죠? 노르웨이 작곡가이자 사랑받는 그 시크릿 가든의 멤버죠. 롤프 레블란드의 연주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주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꼬지판 뚜떼 중에서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은 잔잔하기를. 오늘은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부드럽고도 흥겨운 왈츠풍의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19, 20세기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의 Auf der Heideblichen die letzten Rosen. 들판의 마지막 장미들이 피어있네. 바리톤 토마스 햄슨, 프란츠 벨츠 메스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시칠리아 서말 저녁기도 중에서 마르체 딜레떼 아미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베르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이 오페라 만드는 걸 참 즐겨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칠리아 만종 사건을 소재로 그 억압하던 프랑스의 항거에서 시칠리아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기 전 이 마지막 아리아입니다. 시칠리아의 궁녀 엘레나가 프랑스 총독의 아들 아리고와의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지만 교회의 축하 종소리를 신호로 비극적인 피해 학살이 시작되죠.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 프레데릭 샤슬랭이 지휘하는 몰핑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오스트리아 왈츠풍의 노래 로베르트 슈톨츠의 들판에 마지막 장미들이 피어있네 였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 불렀고요. 프란츠 벨조메스테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강영실님 말대로 아직 더워요. 아직이란 말을 쓰기가 좀 사실 좀 추웠다가 오늘 진짜 한낮엔 덥더라고요. 현재 28도? 조금은 내려갔겠죠. 근데 또 오늘 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경희님, 날씨가 좀 꿀꿀해지고 있어요. 박봉기님, 오늘 아내와 함께 라디오 청취하면서 산책했는데 진짜요? 30도가 넘어서 놀랐네요. 어디 지역이신가요? 30도요? 세상에, 10월 중순에. 이지님도 밤부터 비가 온다고요 하셨고요. 5418 쓰시는 분, 빨래를 그러니까 거드신 거죠? 밀려둔 빨래를 옥상에 널어두고 저녁에 걷어둔 옷에서 가을볕 내음을 얻었죠. 감나무가지 가까이 있었던 흰옷에 왜 새똥은 절묘하게 딱 떨어져 있는 건지요. 다시 빨래하신다면 오늘 밤에는 빨래를 옥상에 널어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장은주님께서도 연휴에 나들이 가셨던 모양이에요. 기차를 타면서 보니까 가을 들녘기 황혼빛이라고 소식 주셨고요. 이병윤님, 우리 살림꾼, 노날 살림꾼. 오늘 선곡 연희 PD님이 아니신 것 같음. 귀신이신데요. 애타게 찾으시던 생크레 정유라 PD가 노날로 다시 컴백했습니다. 환영하시는 거죠.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이 둘의 콤비로 노래의 날개 위에서 꽤 많은 하모니를 전하게 되는데 뭔가 그 목가적이면서도 흥겨운 느낌이 항상 있어요. 마리톤 벤자민 룩슨과 미국 가수 빌 크로프트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19세기 독일 리트 함께하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자피쉬의 오데, 사포의 송가 들어보시죠. 메소소프라노 엘리나 그란차, 말콤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송종희님이 독일리트 잔칫날 같다고 하셨는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프리드리 질허의 Ancient von Tarau, 타라우의 애인이었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리트, 브람스의 작품이었죠. 사포의 송가,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가 불렀고요. 마이코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같은 19세기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이탈리아 가곡 이어집니다. 가에타노 도니체트의 메 볼리오 파나카사, 바다 한가운데 집을 짓고 싶어. 어부들이 오랜만에 육지에 올라서 흥겹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조아키노 로시니 피라르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선곡표와는 조금 다른 노래가 나갔죠? 생방송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에서 이발사 피가로의 아리아였습니다. 라르고 알팍토툼, 나는야 만능 일꾼. 로지나에게 구애하려는 알마비바 백작에게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노래였죠. 바리톤 레오누찌,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조아키노 로시니와 마찬가지로 그 19세기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만 오늘은 그에 못지않은 흥겨운 가곡 함께했습니다. 가이타노 도니체티의 바다 한가운데 집을 짓고 싶어. 어떤 집이냐? 사랑하는 그 나넬라, 그 여인을 위해서 공작의 깃털로 집을 짓겠다는 아주 낭만적이고도 흥겨운 노래였습니다.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즈가 불렀고요. 조아키노 로시니 필하르모니카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안디 뮤직 시즌2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1721년 독일 작곡가 텔레만의 조금 엉뚱한 오페라 한 편이 함부르크 무대에 오릅니다. 인내심만은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3막짜리 희극 오페라인데요. 사실 텔레만이 처음 생각해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41년 앞선 1680년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드라기의 오페라 두 아내를 둔 소크라테스의 인내가 프라하에서 공연된 적이 있었죠. 텔레만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독일어로 각색한 대본에 새로운 음악을 붙입니다. 오페라에는 두 갈래 이야기가 나란히 펼쳐지는데요. 흥미롭게도 두 이야기의 중심에는 모두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와 두 아내 크산티페와 아미타. 소크라테스에게는 왜 아내가 두 명이나 있을까요? 오페라에서는 전쟁으로 줄어든 아테네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남자들에게 두 명의 아내를 두도록 했다는 황당한 설정을 내세우죠. 두 아내는 끊임없이 질투하고 다투고 그 사이에 낀 소크라테스는 끝없는 인내심을 시험받고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위대한 철학자도 정작 집안 문제에서는 참 속수무책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아테네의 두 공주 로디제테와 에드로니카 그리고 멜리토 왕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두 공주는 모두 멜리토를 사랑하지만 왕자가 누굴 선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두 아내 사이에서 인내해야 하는 소크라테스가 있고 다른 한쪽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희망이란 뭘까요? 소크라테스에게는 두 아내의 다툼이 끝나고 평화로운 날이 오는 것, 두 공주에게는 사랑하는 왕자가 자신을 선택해주는 거겠죠. 기다리는 건 달라도 그 기다림을 견디게 해주는 건 희망 아닐까요? 그 여섯 인물 가운데 로디제테의 희망입니다. 내가 그의 유일한 사랑일 거라는 희망, 하지만 다른 여인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희망은 위안을 주지만 의심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사랑을 확신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게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노래하는 로디제테의 아리아, 희망이 날 위로하네. 미히 트레스텟 디 호프농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철학자도 집안의 다툼 앞에서는 인내심을 시험받는 오페라, 텔레만의 인내심하는 소크라테스 2막에서 로디 제테가 부르는 희망이 날 위로하네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음성,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안디뮤직 시즌2 클래식 천일여 바로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사연들을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에 퇴근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고요. 또 추워질 테니 겉옷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도토리 열매들 어느새 사라졌고 도토리 깍정이만 흩어진 언덕입니다. 도토리를 안았던 도토리 깍정이를 주워보았어요. 소복한 깍정이가 포근했어요. 김명수 시인의 키 큰 떡갈나무 물참나무 아래 지날 때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깍정이는 도토리를 감싸고 있는 받침을 말하죠. 가을산에 소복하게 쌓여있는 도토리 깍정이. 시인은 그걸 그저 텅 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토리를 안았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깍정이는 왠지 포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깍정이는 때로 빠져나간 알맹이보다 포근합니다. 가을산은 쓸쓸한 산이 아니라 포근한 산 아닐까요? 안성민 작곡 가을 산책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시죠. 창작 음악 집단 91923의 연주입니다.

안성민 작곡 가을 산책, 창작 음악 집단 91923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김명수 시인의 키 큰 떡갈나무, 물참나무 아래 지날 때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떡갈나무, 물참나무 모두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들, 통틀어 참나무라 불리는 나무들이죠. 지금 그 아래 도토리가 빠져나간 깍정이들이 쌓여있을까요? 무엇인가를 고이 품었다가 떠나보낸 모든 이들의 마음이 이 가을 너무 허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을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누려보시죠. 이번에는 최운영 신희준 편곡의 추강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시창 관산용마를 모티브로 노래한 곡입니다. 최윤영의 노래와 신희준의 기타, 최영진의 다견주입니다.

송지훈 작곡 몽중중님, 전지현의 대금과 송지훈의 피아노, 최인환의 콘트라베이스, 김혜진의 타악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창 관산육마를 모티브로 노래한 곡이었어요. 최은영과 신희준 편곡의 추강이. 최은영의 노래와 신희준의 기타, 최영진의 타악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실학자 박재간은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정조는 서울들에게도 어느 정도 벼슬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박재간은 과거를 볼 수 있었고 규장과 검서관이라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죠. 박재간은 규장각에서 일하는 동안 임금과 대신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786년 정조가 신하들에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써내라고 했고 박재간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써냅니다. 그때가 병호년이었기 때문에 그 글에는 병호소회라는 제목이 붙었죠. 박재간은 그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소함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입니다. 검소함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 소비가 촉진되지 않고 다양한 물자가 생산되지 않으며 상업도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박재가의 주장은 당시로선 꽤 충격적이었는데 정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의 식견을 잘 알겠다. 그런데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왕에 오르자 그에게는 고난의 길이 펼쳐집니다. 역모 혐의를 받는 사람과 친하단 이유로 함경도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인데요. 유배에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박재가의 나이는 겨우 50대 중반이었죠. 그가 함경도 유배 시절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유배지 부근 지역에 물자가 풍부하고 상업이 활발하며 마차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네요. 북쪽 지방 물자가 많은 곳은 단천이 손꼽히지 금과 옥이 나고 좋은 말도 난다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지만 박재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풍요로운 나라, 부유한 조선을 꿈꿨던 게 아닐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현악 영산회상 세령산 들으셨습니다. 임진옥의 단소와 홍선숙의 양금연주였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블랙스링 작곡의 낯선 달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문묘제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듯한 분위기를 표현한 곡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블랙스링의 연주입니다.

블랙스링 작곡 낯선 달, 블랙스링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규 작곡 소금 방향, 이중 협주곡 함께하시죠. 한총훈의 소금과 김기철의 방향, 임평형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인악단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규 작곡 소금 방향 이중 협주곡 들으셨어요. 국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연주할 수 있는 소금과 매달린 쇳조각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아주 커다란 타악기죠. 방향 이 두 악기가 주인공이 된 이중 협주곡이었습니다. 한중훈의 소금과 김기철의 방향 연주 임평경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인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대화 속에서 상대의 숨은 뜻이나 의도를 정확히 캐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가끔 상대의 저의가 궁금해지는 순간이 온다. 리틀 포레스트의 대사가 떠올랐다. 남의 단점이 보인다는 건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 나는 별거 아닌 그 한마디도 기분 나쁘게 해석해버렸다. 나라면 그런 말은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 했을 거라는 생각을 거쳐 내린 판단이었다. 모든 타인에 대한 판단은 나를 통과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네요. 글쓴이는 직장에서 누군가 스치듯 하는 말을 듣고 그 의도를 혼자 짐작해서 화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동료는 자신과는 반대로 해석을 했고 글쓴이는 그때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네요. 자신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던 이유는 나라면 그런 의도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만 들었다면 혹은 선의로 해석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에게 실제로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내가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나은 일 아닐까요? 때로는 남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도 숨은 의도를 짐작하면서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남의 단점이 보인다는 건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그 많은 오해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희문 편곡 어랑 부르지 어랑 타령. 이희문 프로젝트 오방신과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함께 나눠봤네요. FM 풍류마을 오늘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온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캐나다 작가 앤 카슨입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익숙한 생각과 판단을 훌쩍 뛰어넘는 작품을 써온

작가죠. 앤 카슨의 작품 중에 남편의 아름다움이라는 독특한 작품도 있는데요. 여기엔 29번의 탱고로 쓴 허구의 에세이라는 흥미로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 배신과 상처의 이야기를 담은 29개의 이야기는 왜 탱고로 표현됐을까 궁금해지죠. 앤 카슨은 탱고나 결혼은 정해진 스텝이 있고 한번 그 안으로 들어서면 끝까지 함께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밀고 당기는 사랑의 잔혹한 스텝이자 상처와 아름다움이 한데 엉켜 추는 서글픈 춤 같기도 한 탱고. 오늘은 단정하고 고른 박음질 같은 하루였을까? 앤 카슨의 비유처럼 강렬한 탱고 같은 하루였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이어드린 두 번째 곡 모두 탱고 음악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마리아 그라니아가 노래한 나다 아무것도 없어 남아있지 않아 라는 노래였어요. 에스테반 모르가도의 기타, 월터 카스트로, 발델 카스트로의 반도네온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보루나 카베사, 카를로스 가르델의 명곡이죠. 이 곡을 더 탱고 프로젝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에 흘렀던 바로 그 연주였습니다. 박혜숙 씨, 결혼은 탱고와 같은 것. 공감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9118번 쓰시는 분, 5개월 아기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가와 함께 보내는 요즘이 강렬한 탱고 음악 같네요. 하셨고, 또 제니 러브스 뮤직님, 뮤직을 C를 두 개를 쓰시네요. 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네요. 오랜만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셨어요. 아, 연휴 때문에, 그렇죠? 또 김경환 씨, 선선한 포르투갈 아침 햇살에 새음 들으며 리스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침 10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8시간 차이네요. 네, 오늘도 오프닝 열심히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청취율 조사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은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내주신 분 모두에게는 다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서 문자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외에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방법이 또 있죠. 청취자 참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증 캡처 화면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꼭 문자로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선물도 문자로 가니까요. 자, 이번에는 오늘 오프닝에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앤 카슨 이야기 전해드렸죠. 그래서 두 곡의 영화음악을 준비했는데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음악 두 곡입니다. 먼저 제인 오스틴 원작의 조 라이트 감독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 오만과 편견 OST에서 돈, 새벽, 다리오 마리아넬리의 오리지널 스코어고요. 장 이프 디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의 영화 음악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에덴의 동쪽 엘리아 카잔 감독이 존 스타인백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죠. 존 스타인백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영화 이스트 오브 에덴, 에덴의 동쪽의 테마곡 레너드 로젠만이 작곡한 이 곡을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아노 역시 스탠리 블랙이 직접 연주를 해주었고요. 그전에는 영화

와 오만과 편견, 조 라이트. 조 라이트 감독, 키라 나이틀리 주연의 2005년 영화 오만과 편견 OST에서 돈, 새벽, 다리오 마리아넬리의 오리지널 스코어, 정 이프티보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682번 쓰시는 분, 세상의 모든 음악을 저에게 소개해준 남편과 함께 오늘 결혼 7주년을 맞아 함께 새 음 들으며 저녁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7년간 늘 한결같이 다정한 남편에게 저와 결혼해 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결혼 기념일 7주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129번 쓰시는 분, 투잡하는 사람입니다. 하셨네요. 퇴근길에 출근하니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차분히 일터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셨네요. 출근길에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시면 일하는 내내 좀 마음이 안정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129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세은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어릴 적 고모와 함께 차를 타면 해가 일찍 지는 가을과 겨울 사이인 경우가 많았죠. 그 시절에는 차에 CD 플레이어가 대부분 달려 있었는데 The Sally Garden이라는 노래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스텔지어의 노래가 됐죠.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고모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항상 같이 듣던 그 음악이 요즘 따라 더 그립습니다. 나의 어둠과 가을을 장식해준 노래를 모두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여러 버전으로 이 곡은 전해드리고 있는데 The Sally Gardens, Down by the Sally Gardens 또는 그냥 The Sally Gardens라고도 하죠. 아일랜드 미녀 선율의 예이츠의 시를 붙여 노래한 곡. 이 곡 오늘은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오래전 1958년 녹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운터 테너, 영국 출신의 카운터 테너의 대부라고 불리죠. 저도 카운터 테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카운터 테너 목소리의 귀환을 대중화한 인물, 알프레드 델러의 목소리, 그리고 데스몬드 듀프레의 루트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핑크 마티니의 곡이었죠. 기분 좋아지는 곡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였어요. 샘슨과 비슬리의 정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샘슨과 비슬리는 부부인 거죠. 네. 그 전에 두 번째로 이 곡은 중간에 간주에 My Darling Clementine이 사용됐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에는 전주와 간주 후주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곡이죠. 잉글랜드에 구전되어 오는 시에 로리나 맥키니트가 곡을 붙여 노래한 곡 Seeds of Love, 사랑의 씨앗. 이 곡 로리나 맥키니트의 Winter Garden이라는 겨울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향의 봄이죠. 고향의 봄과 아주 비슷한 멜로디가 흐르는 곡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Down by the Sally Gardens, 아일랜드 미녀이죠. 예츠의 시를 노래하는 미녀. 카운터 테너 알프레드 델러의 목소리, 데스몬드 듀프레의 루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보다 알려드릴 게 이번 주에는 좀 많습니다. 네. 가을다운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을음악 신청곡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음악, 듣지 않고 넘어가면 왠지 섭섭한 가을의 멜로디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도 함께 즐겨주면 더 행복해지겠죠. 샵 9310 문자로 오늘의 가을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그날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께도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음이 그 선창을 하겠습니다. 가을 음악은 다음 주까지 매일 신청받을 예정이니까요. 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세음이 고른 가을 음악 들려드리죠. 영화 가을의 전설 OST에서 The Ludlows입니다. 제임스 호너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음악의 역사에 한 권투 선수가 특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주인공은 1990년대 독일 스포츠계를 대표했던 권투 선수 헨리 마스케입니다. 동독 출신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이름을 알린 그는 프로로 전향한 뒤 라이트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정중한 태도와 절제된 경기 스타일로 큰 사랑을 받았고 독일에서는 젠틀맨 복서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그는 링 위에서만큼이나 링에 등장하는 순간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음악을 찾았고 그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가 링에 오를 때 사용한 음악은 반젤리스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1492 콜럼버스를 위해 작곡한 테마곡 Conquest of Paradise였죠. 웅장한 합창과 신시사이저가 어우러지는 이 곡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1992년에 개봉한 영화 1492 콜럼버스는 기대만큼의 흥행을 거두지 못했지만 영화의 음악은 시간이 흐른 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헨리 마스케가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며 이 곡을 입장음악으로 사용하자 관중은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챔피언에게 열광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박수와 환호, 그리고 웅장한 합창이 하나로 어우러졌죠. 음악은 권투 경기의 일부가 됐고, 권투 경기는 다시 음악을 알리는 무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 Conquest of Paradise는 1995년 독일 싱글 차트에서 11주 동안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곡은 웅장한 합창과 신시사이저의 조화가 무척 매력적인 곡인데 그 합창의 가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가사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음악의 분위기와 울림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젤리스는 라틴어처럼 들리는 가짜 라틴어를 직접 만들어서 합창단에게 부르게 했다고 하네요. 권투 선수에 의해 운명이 달라진 음악, 반젤리스의 명곡 Conquest of Paradise 들어보시죠.

헨리 마스케가 이곳과 함께 등장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 선수의 인기는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더군요. 청중들이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의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 챔피언을 맞이하는 장면이 참 굉장했습니다. 아까 헨리 마스케가 두 곡을 히트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한 곡은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언젠가 Time to Say Goodbye에 얽힌 이야기도 전해드리기로 하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권투 선수 헨리 마스케가 역주행시킨 반젤리스의 곡 Conquest of Paradise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작품 번호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전해드리죠. 이 곡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뭐 두 곡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방금 들으신 곡 샹송이죠. 이브 몽땅의 목소리 Quand tu dors près de moi 였어요. 프랑스와즈 사공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1961년에 영화로 만들었죠. 이수라는 제목의 Aimez-vous Brahms라는 프랑스어 원작 제목은 그렇죠. 영화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제목은 이수입니다. 이 작품에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노래가 흘렀었는데요. 이 프랑스어 가사는 프랑스와즈 사공 작가가 직접 붙였습니다. 이

흉멍땅의 목소리. 그 전에 들으신 곡, 이 곡의 원곡이죠. 교향,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오늘은 브루노 발터가 지휘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라는 책입니다. 쪼들리는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된 한 주부가 탱고를 배우면서 시작한 삶의 변화를 기록한 에세이집인데요.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빠져드는 작가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위성환의 아름다운 탱고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승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를 청취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당첨자 10명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12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칠레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알론소 누니에스.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딴솔로 엔투보스였습니다. 오직 너의 목소리에만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류드를 바탕으로 곡을 써서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우벤투라는 곡이었어요. 바람이었는데요.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 아나카랑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단단198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네요. 내일은 저의 반쪽이자 짝꿍의 생일이라 처음으로 메시지 남겨봅니다. 반쪽으로 함께한 지 14년이 더 됐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함께할 때마다 여행지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공기를, 설렘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생일 정말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고마워 노혜원이라고 하셨네요. 네, 일상을 늘 여행처럼 함께 지내고 계시는 부부이시네요. 네, 노혜원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청취하고 있는 라디오 사진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청취 인증이 아니라 내일부터 걸려올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서 설문에 응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이벤트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올 거예요. 뭐 누구에게나 오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받아서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잘 듣고 있다고, 잘 들었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통화 목록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내일부터 많은 성원,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양정수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집을 짓고 살아온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됐고 마당에 심은 나무들도 제법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을마다 고운 향기를 피우는 금목선은 여전히 키가 그대로네요. 마당을 지날 때마다 금목소 향기가 참 좋습니다. 이 고운 향기를 새음에도 보내주고 싶은데 새음에 닿을 즈음이면 그 향도 사라지고 없을 테지요. 아이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 시간이 만들어낸 풍경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계절도 향기도 붙잡아둘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맡은 금목소 향기와 이 마음만큼은 가슴 안쪽에 고이 담아두고 싶습니다. 문득 그리운 날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이요 하시면서 신청곡을 적어주셨어요. 영화 칼호 나호의 주제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금목소 향기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334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 이혼 후 힘든 시기를 지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을 만나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둘 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기쁨이 그 사람과 늘 함께하길 바라면서 플라시도 도밍고의 이터널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칼호나호라는 곡은요. 같은 제목의 인도 영화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칼 도이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노래하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이터널리입니다.

두 곡의 신청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영화 라임라이트를 위해 작곡한 주제곡이었죠.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 이터널리였습니다. 테너 플라시드 도밍고의 목소리였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칼 도이, 영국 출신의 뉴질랜드 피아니스트인데요. 칼 도이의 피아노 연주로 칼호나호라는 곡, 같은 제목의 인도 영화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 2003년 영화의 주제가를 피아노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고품격 구운과자 세트 쿠폰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를 시작했죠. 가을이면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는 내 인생의 가을 음악을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시에서 7시 사이 오늘의 가을 음악을 듣는 자리에 선정되신 분께 선물 드리고요. 또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립니다. 샵 9310 문자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선 씨께서 평소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 동생이 아버님 병환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누구나 겪어야 하지만 처음으로 맞는 고통과 슬픔이기에 어떤 위로의 말도 맞지 않음을 잘 알기에 그저 건강만 하라고 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친구분께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음악과 함께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1726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가능하다면 언젠가 새음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정해주신 곡입니다. 기타리스트죠. 윈덤 힐 레이블의 창시자이죠. 윌리엄 에이커만. 그의 기타 연주, 그가 물론 작곡하고 연주하는 곡인데요. The Impending Death of the Virgin.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안젤로 브란두아르디의 목소리였는데요. 16세기 스코틀랜드 미녀 메리 해밀턴을 노래한 곡이죠. 원래 닌나 난나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어로 불렀는데 이듬해에는 이렇게 또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어 제목은 L'enfant clandestin이에요. 비밀의 아이, 숨겨진 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윌리엄 에이커만의 기타 연주, 그가 곡을 쓰고 연주한 The Impending Death of the Virgin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와 자르디와 이기팝의 듀오 I Will Sing You 이어드리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다고 하죠. 서운해하는 누군가를 달래기 위해서,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책처럼 꺼내는 이해는 진정한 이해의 언어가 아닐 때도 많았죠. 습관처럼 사용했던 이해라는 말이 가볍게 소비되는 그저 머리로 생각해낸 언어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해가 관조하는 입장의 이해에 가깝다면 독일어로 표현하는 이해는 좀 더 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어에서 타인을 이해한다고 표현할 때 쓰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대체로 신체적이고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을 품고 있다고 하죠.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Verstehen에는 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힘든 자리로 다가가 나란히 서보는 일인 거죠. 그 밖에 이해를 표현하는 단어들에도 대부분 그 사람이 외롭고 무거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혼자 걸었을 외로운 길을 똑같이 따라 걷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처를 내 손에 쥐듯 함께 느낀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대성당에 그런 장면이 있었죠. 아내를 찾아온 오랜 친구를 마주하고 당황한 소설 속의 나는 시각장애를 가진 로버트라는 이름의 그 남자와 불편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TV에서 대성당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자 로버트가 나에게 대성당을 함께 그려보자고 제안하죠. 그리고 로버트는 펜을 쥔 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고 그 상태에서 나가 그리면 로버트의 손가락이 따라 움직이며 함께 대성당을 그립니다. 그때 로버트는 나도 함께 따라갈게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해의 장면과 묘하게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하죠. 마음으로만의 이해가 아니라 그 상황에 투신해서 이해하는 것. 모든 상황을 그렇게 극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삶의 몇몇 장면에선 그렇게 깊은 이해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의 깊이도, 이해의 온도도, 이해의 농도도 전보다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가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대성당과 함께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앙드레 가뇽의 레오디스와 저녁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카치아 카르데날의 노래입니다. Donde pongo lo hallado?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리? 입니다.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노래를 카티아 카르데날이 불렀습니다. Donde pongo lo hallado.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리.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8일 홍콩 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데이빗 로버슨이 지휘하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7번, 아리스토 샴이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난 3월 음악회에는 미국 지휘자 데이비드 로버슨이 이끌어갑니다. 지휘자 데이비드 로버슨은 그동안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음악 감독을 역임했고요. 현대음악 앙상블 앵테르 꽁땅뽀랭의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 앙상블 앵테르 꽁땅뽀랭 감독으로 재임할 당시에 미국 작곡가 존 애덤스의 곡들을 적극적으로 연주하기도 했는데 이번 홍콩 공연에서도 존 애덤스의 곡을 지휘합니다. 애덤스의 곡에 앞서 먼저 이번 음악회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7번으로 시작하는데요. 시벨리우스가 1924년에 작곡한 교향곡 7번은 시벨리우스 자신이 인생의 기쁨과 활력을 표현한 열정적인 음악이라

곡이라고 말한 곡이기도 하죠. 본래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이 곡을 3악장으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의 악장으로 압축했고, 그래서 마치 여러 템포로 된 음악이 하나의 음악으로 결합된 듯한 인상을 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7번 C장조 작품 번호 105를 데이빗 로버슨이 지휘하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7번 C장조 작품 번호 105를 들으셨습니다. 연주인은 데이빗 로버츠니 지휘하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3월 홍콩 공연에서는 그 다음 곡으로 존 애덤스의 원자폭탄 박사 교향곡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존 애덤스가 지난 2005년에 작곡한 오페라 원자폭탄 박사의 바탕을 둔 곡인데요. 이 오페라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1945년 7월에 행한 최초의 핵실험 맨하탄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덤스는 오페라를 발표한 지 2년 후에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으로 이 원자폭탄 박사 교향곡을 발표했죠. 그러다가 좀 이 곡을 줄여서 앞서 들으신 시벨리우스 교향곡 7번처럼 세 부분으로 구성된 25분 길이의 단악장의 교향곡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이번 음악회에선 개정판이 연주되는데 이 교향곡은 핵폭발 이후의 폐허를 예견하는 듯한 실험실이라는 곡으로 시작해서 핵실험이 개시되기

이 몇 시간 전을 나타내는 공황,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아리아를 바탕으로 한 트리니티라는 곡으로 구성이 됩니다. 핵무기 개발의 주역이었던 오펜하이머의 고뇌와 공포, 절망, 갈등이 잘 드러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존 애덤스의 원자폭탄 박사 교향곡을 데이빗 로버슨이 지휘하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미국 작곡가 존 애덤스의 원자폭탄 박사 교향곡을 들으셨습니다. 데이비드 로버슨이 지휘하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8일 홍콩 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후반부에는 홍콩 출신의 피아니스트 아리스토 샴이 출연해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이 협주곡 1번을 완성한 것은 18살이 되던 1891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의 학생이었던 라흐마니노프는 그 이듬해 3월에 한 귀족의 살롱에서 학생 오케스트라와 함께 사적으로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초연했다고 하죠. 이 곡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호른과 목관이 두 마디에 걸친 팡파르를 연주하고 이어서 피아니스트가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죠.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러시아 작곡가이고 러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 특유의 격정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1, 1악장 비바체,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들으시겠습니다. 아리스토 샴의 피아노 연주, 데이비드 로버슨이 지휘하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아리스토 샴 그리고 데이빗 로버슨이 지휘하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 아리스토 샴은 홍콩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작년에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메달과 관객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홍콩 공연에서 앙콜로 얼 와일드가 거쉬인의 노래 Embraceable You를 바탕으로 편곡한 작품을 연주합니다. 아리스토 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니스트 아리스토 샴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들으신 곡은 얼 와일드가 거슈인의 노래를 바탕으로 편곡한 Embraceable You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홍콩 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필의 음반 중에서 페르치오 부조니의 투란도트 모음곡 작품 번호 41 가운데 네 번째 장면 투란도트의 행진곡 들으시겠습니다. 사무엘 웡이 지휘한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무조니의 투란도트 모음곡 작품 번호 41 가운데 투란도트의 행진 감상하셨습니다. 사무엘 웡이 지휘한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햇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부드러운 물결이 해안가에 밀려왔다가 찰싸김의 소리를 만들어내 가볍게 물러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론 알 수 없는 물결이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울이 무서운 이유는 예측이 어렵고 파고가 낮아지는 물결이라 잔 물결도 없이 잠잠하다가 일순간에 모든 걸 삼켜버리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는 물결이 크다고 해서 언제나 위험한 것은 아니고 잔잔하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겠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파도가 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느라 그 파도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내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가끔은 잔잔해 보이는 우리의 마음도 정말 괜찮은 건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임승천 씨 박이재 곡 아름다운 말 한마디입니다. 바리톤 박흥우입니다.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였습니다. 임승천 씨, 박예재고 아름다운 말 한마디 전해드렸습니다. 윤현무 씨, 김동환 고 구름향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문정희 씨, 진규영 고 호수, 테너 신동호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윤현무 씨, 김동환 곡 구름향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문정희 씨, 진규영 곡 호수, 테너 신동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정혜순 씨, 김규환 곡 철새,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처음엔 왼손잡이여서 그런 줄 몰랐다. 가위나 핏자루가 쓰기 불편할 때도, 와인 오프너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지하철 개찰구에 들어갈 때 뭔가 불편해도, 물건 사용에 서툴거나 도구가 나빠서인 줄 알았다. 나중에서야 왼손잡이여서 그렇단 걸 알았다. 모든 게 오른손잡이 위주니 불편하고 안 맞았던 거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를 그대로 놔둔 부모님이 고맙다. 한 학설에 의하면 왼손잡이를 무리하게 오른손잡이로 바꾸면 말을 더듬게 된다고 한다. 아이든 어른이든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탈이 나는 거다.

빗자루란 단어에서 문득 가을 낙엽을 쓰는 풍경과 그 서늘한 소리가 떠오릅니다. 억지로 왼손 오른손 쓰기를 바꾼 적이 없어도 그 풍경에는 왠지 말을 더듬거나 또 말을 잃게 될 것도 같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엽입니다.

드브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추 작품 90호 신세계로부터 그 중에 2악장 라르고였습니다. 데이비드 에그뉴의 오보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4997번, 당신의 밤과 음악 시그널에 맞추어 퇴근합니다. 이쁜 음악과 함께 발걸음도 가볍게 흐흐흐 가을밤 행복하세요. 저희 빌 더글러스의 힘이 퇴근송이 되기도 하는군요. 힘의 어떤 박자에 맞춰서 좀 여유 있는 퇴근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싹이시고요. 주재효씨입니다. 신가음 들으며 신윤주의 가정음악 들으면서 협디님 말씀 많이 들어서 가깝게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정신적으로 많은 영감을 얻는 분이 바로 신윤주 아나운서입니다. 저에게 미술관을 선물해 주시는 아주 통 큰 예,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아무튼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주재엽씨 반갑습니다. 저희가 10월 9일 한글날 클래식으로 듣는 우리 음악, 우리 가요 특집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청취 소감을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게시판으로 글을 올려주신 이홍주 씨의 사연을 대표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시죠. 당신의 밤과 음악이 배출한 이명구 씨 예, 출신 선생님이십니다. 살다가 매일매일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나 말은 봤어도 매일이 한글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 잊지 못한 뜻깊은 하루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한글날 특집 클래식으로 듣는 우리 음악 우리 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음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곡표 만들어주시고 또 구성해주시고 열심히 읽어주신 모든 당밤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조금씩 가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요즘 당밤이 참 좋습니다. 문득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특집 핑계를 대며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또 이용주 청취자께서 특집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계의 특집으로 저희가 대표해서 한글날 특집 방송 들으신 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새싹 정문주 씨께서 오늘 선곡표 쭉 보니 오늘도 명곡의 향연이네요 하셨는데요. 저희 뭐 매일매일이 명곡의 향연이고 슈퍼메가 버라이티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뭐 저희 뭐 사실 매일 특집이라서 특집을 해도 별로 특별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특집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특집 소개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또 돌아왔습니다. 없는 집 재산날처럼 돌아온 2026년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6일까지 월요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고요. 올해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정말 꾸준한 청취율 상승세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만약 또 상승세를 기록한다면 1년 내내 청취율이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방송이 바로 당신의 밤과 음악이 되는 것이겠죠. 뭐 사람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22056으로 오는 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타깝게 지역분들은 또 참여하실 수가 없어서 서울분들이 이 022056번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으시면 청취율 조사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사이에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번 주 청취율 조사 첫 주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집중하는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악기별 베스트 음악들 선정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클래식
장르로 저희가 베스트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장르 중에 하나죠. 교향곡 베스트 음악들만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들려드리는 음악들보다는 이 교향곡이다 보니까 뭐 악장 하나하나가 참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향곡계의 대표곡이고 또 대표 악장인 드보로작의 신세계로부터의 이 악장을 첫 곡으로 준비한 것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교향곡. 이 교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교우 관계할 때 교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 향제를 쓰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서로 교류한다는 얘기죠. 서로 어우러진다.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진다는 그 표현을 교향곡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교향곡, 또 정말 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교향곡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운명입니다. 그 중에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오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베토벤의 운명의 일악장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저희 이 시간에 들기에는 좀 강한 음악이죠. 그래서 또 이 교향곡 소개하는 김에 일부의 앞부분에 배치해서 들어봤습니다.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의 일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언제 듣게 될지 모르겠군요. 자, 이번에는 멘델스존이 괴테의 조언으로 1830년에 그랜드 투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대가족의 여행을 다니는 것을 그랜드 투어라고 당시에 명명했는데요.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돼서 작곡한 교향곡이 바로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아입니다. 그 중에서 또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에드워드 가디너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맨델션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아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에드워드 가디너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또 교향곡 하면 이 미완성 교향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이죠. 비단조 도이치 번호 759에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몇 번 있기는 했는데 이 뒤에 악장들, 그 1악장, 2악장 뒤에 악장들을 작곡가들이 이어서 만든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었는데 아마 AI가 아주 정확하게 그 작업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주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입니다.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주의하는 드레스덴 슈타시 카펠레였습니다. 인생이 참 뜻대로 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곡들은 미완성으로 남기도 하고 또 어떤 곡들은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초연이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죠. 라마니노프가 교향곡 1번의 초연을 실패하고 또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을 다잡고 만든 곡이 바로 교향곡 2번인데요. 그 곡의 3악장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유진 오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2026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는 앤 카스입니다. 그녀는 1950년 6월 2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죠. 대학에서 전공도 고전문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선 정해진 틀 안에서의 고전문학 공부와 연구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 전혀 다른 분야인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전 문학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 그녀는 고전 문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다 1987년에는 장편시 물의 종류로 국제시단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수많은 시집을 내면서 T.S. 엘리엇 시문학상 등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전학자로서 역할에도 충실해 엘렉트라 등 수많은 고대 그리스 작품들도 번역했죠.

사실 많은 현대시가 그렇듯 앤카슨의 시도 읽고 따라가기엔 쉽진 않습니다. 어렵고 난해합니다. 하지만 시를 앞뒤 문맥이 쭉 이어지는 에세이식으로 읽지 않고 때론 문장의 뜻이나 메시지보다 감각이나 이미지를 먼저 느끼며 읽으면 무작정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시가 주는 전체 울림이든 거기에 들어있는 단 하나의 단어나 이미지나 느낌에만 마음이 반응해도 상관없습니다. 난해한 현대시와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느끼고 이해하고 감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녀의 시 사랑의 작고 슬픈 황홀경을 읽어봅니다. 앤카슨이 자신의 시 중에서는 아주 쉬운 편이라고 했던 시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밤새도록 너와 함께 있는 게 좋아. 운도 좋지 당신이 여기 있다니. 다가오는 별들을 따라 나는 자동차 여행을 했다.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 길가에 무릎을 꿇고 작은 공구를 갖고 뭔가를 고치면서 내게 세상을 돌려줘. 넌 내 세상을 빼앗아갔어. 그래도 굳이 논리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앤카슨은 인간은 내 마음 전체를 흔들 만큼 거대한 존재면서도 길가에서 작은 공구를 들고 뭔가를 고치느라 애쓰는 사소하고 취약한 존재, 그런 존재에게 내 세상을 다 빼앗겨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 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양재동 인근에 한강 시인이 운영하는 책방이 있었고 거기서 앤카 쓴 낭독회에 참여했었던 그 시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한강 시인도 그리고 앤카 쓴도 두 사람 모두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게 되겠구나. 거짓말입니다. 예. 아, 아무튼 정말 그때를 떠올리면 묘한 그런 전율입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앤카 쓴의 시 사랑의 작고 슬픈 황홀경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은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중에서 4악장 아다지에토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클래식 베스트 교향곡 편 듣고 계십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쾰일 18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43의 1악장입니다. 시벨리우스가 1902년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마르시 얀손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디장조 작품 4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마르시 안손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에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추 작품 64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추 작품 64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클래식 베스트 교향곡 편 듣고 계십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중에서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였습니다.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구스타프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중에서 주피터, 목성입니다. 이쿠코 가와이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클래식 베스트 음악들이 여러분을 찾아갈까요? 궁금하신가요? 그 답은 내일 밤 10시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클래식 베스트 교향곡 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월요일은 사람들을 주말에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과 집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 나눕니다.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은 눈앞에 아직도 주말의 풍경이 어른거릴 겁니다. 휴대전화에는 사진이 한가득이고 많이 걸은 탓에 다리가 조금 뻐근할 수도 있겠죠. 반면 집에서 주말을 보낸 사람은 늦잠도 자고 밀린 일도 하고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 또한 누렸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또 월요일은 이런 날인 것 같아요.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은 집에서 좀 쉴 걸 그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얼굴그랬나? 생각하게 되는 날. 우리에겐 참 이상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내가 선택한 시간보다 선택하지 않은 쪽의 시간을 더 근사하게 상상하는 재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다녀왔느냐보다 그 시간으로부터 뭘 가지고 돌아왔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 10월의 월요일 오후, 내가 보낸 시간을 좀 더 다정하게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리키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Du bist die Ruh 도이치번호 776 그대는 나의 안식 그대는 나의 안식이며 온화한 평화 당신은 나의 그리움이자 그 그리움을 채워줄 사람 베이스 연광철의 음성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월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8166 쓰시는 분께서 이 독일 성악가와는 맛이 다른 한국 가곡의 서정성도 느껴진다고 그러셨어요. 매력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다행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연휴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만 약속이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푹 쉬었는데요. 뭐 저처럼 재충전을 하셨든 의미 있는 약속으로 활력소를 찾으셨든 힘차게 월요일 출발하셨기를 바랍니다. 로날두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은 더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 프로듀서가 다시 돌아왔고요. 새롭고도 변함없는 노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생방이었는데 이현희 프로듀서랑 안녕 인사를 하려니 굉장히 어색하더군요. 그대는 나의 안식, 그것은 노날이라고 하신 박봉용님. 나들이 다녀온 사람은 월요일이 더 힘들어요 하셨는데 근데 그거 좀 굉장히 즐거운 고통? 힘듦 아닌가요? 김미숙님은 의미 있는 약속으로 활력소를 찾으신 쪽이시군요. 연평도 트레킹 다녀오셨대요. 많이 걸었습니다. 배 타고 노을도 보고 친구들과 좋았죠. 김은희님은 연휴 사흘 동안 이틀은 가을 나들이하고 하루는 집에서 쉬셨다고. 아주 적절한 균형 있는 안배 같네요. 연휴 끝맺고 월요일 논할 위해서 좀 더 다정하게 머물다 가려고 합니다. 다정하게 그럼 저도 다음 곡 이어드릴게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에서 소아 베시아 일벤토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은 잔잔하기를 약혼녀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 전장으로 떠나는 척하는 페란도와 굴리엘모를 배웅하면서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가 이 모든 걸 계획한 늙은 철학자 알폰소와 함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 노래를 부르죠. 오늘은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10월 되면 이 노래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 우리 노나 가족들 많으시죠? 노르웨이 작곡가이자 사랑받는 그 시크릿 가든의 멤버죠. 롤프 레블란드의 연주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주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꼬지판 뚜떼 중에서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은 잔잔하기를. 오늘은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부드럽고도 흥겨운 왈츠풍의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19, 20세기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의 Auf der Heideblichen die letzten Rosen. 들판의 마지막 장미들이 피어있네. 바리톤 토마스 햄슨, 프란츠 벨츠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중에서 마르체 딜레떼 아미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베르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이 오페라 만드는 걸 참 즐겨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칠리아 만종 사건을 소재로 그 억압하던 프랑스의 항거에서 시칠리아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기 전 이 마지막 아리아입니다. 시칠리아의 궁녀 엘레나가 프랑스 총독의 아들 아리고와의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지만 교회의 축하 종소리를 신호로 비극적인 피해 학살이 시작되죠.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 프레데릭 샤슬랭이 지휘하는 몰핑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오스트리아 왈츠풍의 노래 로베르트 슈톨츠의 들판의 마지막 장미들이 피어있네 였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 불렀고요. 프란츠 벨조메스테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강영실님 말대로 아직 더워요. 아직이란 말을 쓰기가 좀 사실 좀 추웠다가 오늘 진짜 한낮엔 덥더라고요. 현재 28도? 조금은 내려갔겠죠. 근데 또 오늘 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경희님, 날씨가 좀 꿀꿀해지고 있어요. 박봉기님, 오늘 아내와 함께 라디오 청취하면서 산책했는데 진짜요? 30도가 넘어서 놀랐네요. 어디 지역이신가요? 30도요? 세상에, 10월 중순에. 이지님도 밤부터 비가 온다고요 하셨고요. 5418 쓰시는 분, 빨래를 그러니까 거드신 거죠? 밀려둔 빨래를 옥상에 널어두고 저녁에 걷어둔 옷에서 가을볕 내음을 얻었죠. 감나무 가지 가까이 있었던 흰옷에 왜 새똥은 절묘하게 딱 떨어져 있는 건지요. 다시 빨래하신다면

노날 살림꾼. 오늘 선곡 연희 PD님이 아니신 것 같음. 귀신이신데요. 애타게 찾으시던 생크레 정유라 PD가 노날로 다시 컴백했습니다. 환영하시는 거죠.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이 둘의 콤비로 노래 날개 위에서 꽤 많은

19세기 독일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송종희님이 독일리트 잔치날 같다고 하셨는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프리드리 질허의 Ancient von Tarau, 타라우의 애인이었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리트, 브람스의 작품이었죠. 사포의 송가,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가 불렀고요. 마이코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같은 19세기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이탈리아 가곡 이어집니다. 가에타노 도니체트의 메 볼리오 파나카사, 바다 한가운데 집을 짓고 싶어. 어부들이 오랜만에 육지에 올라서 흥겹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조아키노 로시니 피라르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선곡표와는 조금 다른 노래가 나갔죠? 생방송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에서 이발사 피가로의 아리아였습니다. 라르고 알팍토툼, 나느냐 만능 일꾼. 로지나에게 구애하려는 알마비바 백작에게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노래였죠. 바리톤 레오누치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조아키노 로시니와 마찬가지로 그 19세기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만 오늘은 그에 못지않은 흥겨운 가곡 함께했습니다. 가이타노 도니체티의 바다 한가운데 집을 짓고 싶어. 어떤 집이냐? 사랑하는 그 나넬라, 그 여인을 위해서 공작의 깃털로 집을 짓겠다는 아주 낭만적이고도 흥겨운 노래였습니다.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즈가 불렀고요. 조아키노 로시니 필하르모니카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안디 뮤직 시즌2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1721년 독일 작곡가 텔레만의 조금 엉뚱한 오페라 한 편이 함부르크 무대에 오릅니다. 인내심 많은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3막짜리 희극 오페라인데요. 사실 텔레만이 처음 생각해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41년 앞선 1680년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드라기의 오페라 두 아내를 둔 소크라테스의 인내가 프라하에서 공연된 적이 있었죠. 텔레만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독일어로 각색한 대본에 새로운 음악을 붙입니다. 오페라에는 두 갈래 이야기가 나란히 펼쳐지는데요. 흥미롭게도 두 이야기의 중심에는 모두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와 두 아내 크산티페와 아미타. 소크라테스에게는 왜 아내가 두 명이나 있을까요? 오페라에서는 전쟁으로 줄어든 아테네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남자들에게 두 명의 아내를 두도록 했다는 황당한 설정을 내세우죠. 두 아내는 끊임없이 질투하고 다투고 그 사이에 낀 소크라테스는 끝없는 인내심을 시험받고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위대한 철학자도 정작 집안 문제에서는 참 속수무책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아테네의 두 공주 로디제테와 에드로니카 그리고 멜리토 왕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두 공주는 모두 멜리토를 사랑하지만 왕자가 누굴 선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두 아내 사이에서 인내해야 하는 소크라테스가 있고 다른 한쪽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희망이란 뭘까요? 소크라테스에게는 두 아내의 다툼이 끝나고 평화로운 날이 오는 것, 두 공주에게는 사랑하는 왕자가 자신을 선택해주는 거겠죠. 기다리는 건 달라도 그 기다림을 견디게 해주는 건 희망 아닐까요? 그 여섯 인물 가운데 로디제테의 희망입니다. 내가 그의 유일한 사랑일 거라는 희망, 하지만 다른 여인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희망은 위안을 주지만 의심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사랑을 확신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게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노래하는 로디제테의 아리아, 희망이 날 위로하네. 미히 트레스텟 디 호프농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철학자도 집안의 다툼 앞에서는 인내심을 시험받는 오페라 텔레만의 인내심하는 소크라테스 2막에서 로디 제테가 부르는 희망이 날 위로하네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아리 음성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안디무직 시즌2 클래식 천일 여파로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사연들을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에 퇴근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고요. 또 추워질 테니 겉옷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캐나다 작가 앤 카슨입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익숙한 생각과 판단을 훌쩍 뛰어넘는 작품을 써온 작가죠. 앤 카슨의 작품 중에 남편의 아름다움이라는 독특한 작품도 있는데요. 여기엔 29번의 탱고로 쓴 허구의 에세이라는 흥미로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 배신과 상처의 이야기를 담은 29개의 이야기는 왜 탱고로 표현됐을까 궁금해지죠. 앤 카슨은 탱고나 결혼은 정해진 스텝이 있고 한번 그 안으로 들어서면 끝까지 함께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밀고 당기는 사랑의 잔혹한 스텝이자 상처와 아름다움이 한데 엉켜주는 서글픈 춤 같기도 한 탱고. 오늘은 단정하고 고른 박음질 같은 하루였을까? 앤 카슨의 비유처럼 강렬한 탱고 같은 하루였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이어드린 두 번째 곡 모두 탱고 음악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마리아 그라니아가 노래한 나다 아무것도 없어 남아있지 않아 라는 노래였어요. 에스테반 모르가도의 기타, 월터 카스트로, 발데르 카스트로의 반도네온 연주회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보루나 카베사, 카를로스 가르델의 명곡이죠. 이 곡을 더 탱고 프로젝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에 흘렀던 바로 그 연주였습니다. 박혜숙 씨, 결혼은 탱고와 같은 것. 공감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9118번 쓰시는 분, 5개월 아기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가와 함께 보내는 요즘이 강렬한 탱고 음악 같네요. 하셨고, 또 제니 러브스 뮤직님, 뮤직을 C를 두 개를 쓰시네요. 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네요. 오랜만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셨어요. 아, 연휴 때문에, 그렇죠? 또 김경환 씨, 선선한 포르투갈 아침 햇살에 새음 들으며 리스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침 10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8시간 차이네요. 네, 오늘도 오프닝 열심히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청취율 조사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은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내주신 분 모두에게는 다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서 문자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외에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방법이 또 있죠. 청취자 참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증 캡처 화면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꼭 문자로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선물도 문자로 가니까요. 자, 이번에는 오늘 오프닝에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앤 카슨 이야기 전해드렸죠. 그래서 두 곡의 영화음악을 준비했는데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음악 두 곡입니다. 먼저 제인 오스틴 원작의 조 라이트 감독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 오만과 편견 OST에서 돈, 새벽, 다리오 마리아넬리의 오리지널 스코어고요. 장 이프 디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의 영화 음악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에덴의 동쪽 엘리아 카잔 감독이 존 스타인백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죠. 존 스타인백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영화 이스트 오브 에덴, 에덴의 동쪽의 테마곡 레너드 로젠만이 작곡한 이 곡을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아노 역시 스탠리 블랙이 직접 연주를 해주었고요. 그 전에는 영화 오만과 편견, 조 라이트 감독 키라 나이틀리 주연의 2005년 영화 오만과 편견 OST에서 돈, 새벽, 다리우 마리아넬리의 오리지널 스코어, 장 이브 티보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682번 쓰시는 분, 세상의 모든 음악을 저에게 소개해준 남편과 함께 오늘 결혼 7주년을 맞아 함께 새음 들으며 저녁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7년간 늘 한결같이 다정한 남편에게 저와 결혼해 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결혼 기념일 7주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129번 쓰시는 분, 투잡하는 사람입니다. 하셨네요. 퇴근길에 출근하니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차분히 일터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셨네요. 출근길에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시면 일하는 내내 좀 마음이 안정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129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세은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어릴 적 고모와 함께 차를 타면 해가 일찍 지는 가을과 겨울 사이인 경우가 많았죠. 그 시절에는 차에 CD 플레이어가 대부분 달려 있었는데 The Sally Garden이라는 노래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스텔지어의 노래가 됐죠.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고모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항상 같이 듣던 그 음악이 요즘 따라 더 그립습니다. 나의 어둠과 가을을 장식해준 노래를 모두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여러 버전으로 이 곡은 전해드리고 있는데 The Sally Gardens, Down by the Sally Gardens 또는 그냥 The Sally Gardens라고도 하죠. 아일랜드 미녀 선율에 예이츠의 시를 붙여 노래한 곡. 이 곡 오늘은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오래전 1958년 녹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운터 테너, 영국 출신의 카운터 테너의 대부라고 불리죠. 저도 카운터 테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카운터 테너 목소리의 귀환을 대중화한 인물, 알프레드 델러의 목소리, 그리고 데스몬드 듀프레의 루트 연주입니다.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핑크 마티니의 곡이었죠. 기분 좋아지는 곡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였어요. 샘슨과 비슬리의 정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샘슨과 비슬리는 부부인 거죠. 네. 그 전에 두 번째로 이 곡은 중간에 간주에 My Darling Clementine이 사용됐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에는 전주와 간주 후주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곡이죠. 잉글랜드에 구전되어 오는 시에 로리나 맥키니트가 곡을 붙여 노래한 곡 Seeds of Love, 사랑의 씨앗. 이 곡 로리나 맥키니트의 Winter Garden이라는 겨울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향의 봄이죠. 고향의 봄과 아주 비슷한 멜로디가 흐르는 곡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Down by the Sally Gardens, 아일랜드 미녀이죠. 예츠의 시를 노래하는 미녀. 카운터 테너 알프레드 델러의 목소리, 데스몬드 듀프레의 루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보다 알려드릴 게 이번 주에는 좀 많습니다. 네. 가을다운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을 음악 신청곡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음악, 듣지 않고 넘어가면 왠지 섭섭한 가을의 멜로디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도 함께 즐겨주면 더 행복해지겠죠. 샵 9310 문자로 오늘의 가을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그날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께도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음이 그 선창을 하겠습니다. 가을 음악은 다음 주까지 매일 신청받을 예정이니까요. 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세음이 고른 가을 음악 들려드리죠. 영화 가을의 전설 OST에서 The Ludlows입니다. 제임스 호너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를 대표했던 권투 선수 헨리 마스케입니다. 동독 출신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이름을 알린 그는 프로로 전향한 뒤 라이트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정중한 태도와 절제된 경기 스타일로 큰 사랑을 받았고 독일에서는 젠틀맨 복서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그는 링 위에서만큼이나 링에 등장하는 순간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음악을 찾았고 그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가 링에 오를 때 사용한 음악은 반젤리스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1492 콜럼버스를 위해 작곡한 테마곡 Conquest of Paradise였죠. 웅장한 합창과 신시사이저가 어우러지는 이 곡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1992년에 개봉한 영화 1492 콜럼버스는 기대만큼의 흥행을 거두지 못했지만 영화의 음악은 시간이 흐른 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헨리 마스케가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며 이 곡을 입장음악으로 사용하자 관중은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챔피언에게 열광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박수와 환호 그리고 웅장한 합창이 하나로 어우러졌죠. 음악은 권투 경기의 일부가 됐고 권투 경기는 다시 음악을 알리는 무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 Conquest of Paradise는 1995년 독일 싱글 차트에서 11주 동안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곡은 웅장한 합창과 신시사이저의 조화가 무척 매력적인 곡인데 그 합창의 가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가사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음악의 분위기와 울림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젤리스는 라틴어처럼 들리는 가짜 라틴어를 직접 만들어서 합창단에게 부르게 했다고 하네요. 권투 선수에 의해 운명이 달라진 음악, 반젤리스의 명곡 Conquest of Paradise 들어보시죠.

헨리 마스케가 이곳과 함께 등장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 선수의 인기는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더군요. 청중들이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의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 챔피언을 맞이하는 장면이 참 굉장했습니다. 아까 헨리 마스케가 두 곡을 히트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한 곡은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언젠가 Time to Say Goodbye에 얽힌 이야기도 전해드리기로 하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권투 선수 헨리 마스케가 역주행시킨 반젤리스의 곡 Conquest of Paradise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작품 번호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전해드리죠. 이 곡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뭐 두 곡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방금 들으신 곡 샹송이죠. 이브 몽땅의 목소리 Quand tu dors près de moi 였어요. 프랑스와즈 사공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1961년에 영화로 만들었죠. 이수라는 제목의 에메부 브람스라는 프랑스어 원작 제목은 그렇죠. 영화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제목은 이수입니다. 이 작품에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노래가 흘렀었는데요. 이 프랑스어 가사는 프랑스와즈 사공 작가가 직접 붙였습니다. 이브 몽땅의 목소리. 그 전에 들으신 곡, 이 곡의 원곡이죠. 교향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오늘은 브루노 발터가 지휘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라는 책입니다. 쪼들리는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된 한 주부가 탱고를 배우면서 시작한 삶의 변화를 기록한 에세이집인데요.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빠져드는 작가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위성환의 아름다운 탱고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승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를 청취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당첨자 10명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12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칠레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알론소 누니에스.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딴 솔로 앤 두 보스였습니다. 오직 너의 목소리에만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류드를 바탕으로 곡을 써서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우벤투라는 곡이었어요. 바람이었는데요.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 아나카랑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단단198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네요. 내일은 저의 반쪽이자 짝꿍의 생일이라 처음으로 메시지 남겨봅니다. 반쪽으로 함께한 지 14년이 더 됐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함께할 때마다 여행지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공기를, 설렘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생일 정말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고마워, 노혜원이라고 하셨네요. 네, 일상을 늘 여행처럼 함께 지내고 계시는 부부이시네요. 네, 노혜원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청취하고 있는 라디오 사진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청취 인증이 아니라 내일부터 걸려올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서 설문에 응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이벤트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올 거예요. 뭐 누구에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받아서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잘 듣고 있다고, 잘 들었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통화 목록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내일부터 많은 성원,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양정수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집을 짓고 살아온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됐고 마당에 심은 나무들도 제법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을마다 고운 향기를 피우는 금목선은 여전히 키가 그대로네요. 마당을 지날 때마다 금목소 향기가 참 좋습니다. 이 고운 향기를 새음에도 보내주고 싶은데

새음의 닿을 즈음이면 그 향도 사라지고 없을 테지요. 아이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 시간이 만들어낸 풍경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계절도 향기도 붙잡아둘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맡은 금목소 향기와 이 마음만큼은 가슴 안쪽에 고이 담아두고 싶습니다. 문득 그리운 날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요 하시면서 신청곡을 적어주셨어요. 영화 칼호나호의 주제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금목소 향기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334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 이혼 후 힘든 시기를 지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을 만나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둘 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기쁨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길 바라면서 플라시도 도밍고의 이터널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칼호나호라는 곡은요. 같은 제목의 인도 영화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칼 도이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노래하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이터널리입니다.

두 곡의 신청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영화 라임라이트를 위해 작곡한 주제곡이었죠.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 이터널리였습니다. 테너 플라시드 도밍고의 목소리였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칼 도이, 영국 출신의 뉴질랜드 피아니스트인데요. 칼 도이의 피아노 연주로 칼호 나호라는 곡, 같은 제목의 인도 영화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 2003년 영화의 주제가를 피아노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고품격 구운과자 세트 쿠폰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를 시작했죠. 가을이면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는 내 인생의 가을 음악을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시에서 7시 사이 오늘의 가을 음악을 듣는 자리에 선정되신 분께 선물 드리고요. 또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립니다. 샷 9310 문자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선 씨께서, 평소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 동생이 아버님 병환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누구나 겪어야 하지만 처음으로 맞는 고통과 슬픔이기에

어떤 위로의 말도 맞지 않음을 잘 알기에 그저 건강만 하라고 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친구분께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음악과 함께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1726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가능하다면 언젠가 새음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정해 주신 곡입니다. 기타리스트죠. 윈덤 힐 레이블의 창시자이죠. 윌리엄 에이커만 그의 기타 연주, 그가 물론 작곡하고 연주하는 곡인데요. The Impending Death of the Virgin Spirit라는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안젤로 브란두아르디의 목소리였는데요. 16세기 스코틀랜드 미녀 메리 해밀턴을 노래한 곡이죠. 원래 닌나 난나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어로 불렀는데 이듬해에는 이렇게 또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어 제목은 L'enfant clandestin이에요. 비밀의 아이, 숨겨진 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윌리엄 에이커만의 기타 연주, 그가 곡을 쓰고 연주한 The Impending Death of the Virgin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와 자르디와 이기팝의 듀오 I'll Be Singing You 이어드리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다고 하죠. 서운해하는 누군가를 달래기 위해서,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책처럼 꺼내는 이해는 진정한 이해의 언어가 아닐 때도 많았죠. 습관처럼 사용했던 이해라는 말이 가볍게 소비되는 그저 머리로 생각해낸 언어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해가 관조하는 입장의 이해에 가깝다면 독일어로 표현하는 이해는 좀 더 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어에서 타인을 이해한다고 표현할 때 쓰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대체로 신체적이고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을 품고 있다고 하죠.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Verstehen에는 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힘든 자리로 다가가 나란히 서보는 일인 거죠. 그 밖에 이해를 표현하는 단어들에도 대부분 그 사람이 외롭고 무거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혼자 걸었을 외로운 길을 똑같이 따라 걷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처를 내 손에 쥐듯 함께 느낀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대성당에 그런 장면이 있었죠. 아내를 찾아온 오랜 친구를 마주하고 당황한 소설 속의 나는 시각장애를 가진 로버트라는 이름의 그 남자와 불편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TV에서 대성당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자 로버트가 나에게 대성당을 함께 그려보자고 제안하죠. 그리고 로버트는 펜을 쥔 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고 그 상태에서 나가 그리면 로버트의 손가락이 따라 움직이며 함께 대성당을 그립니다. 그때 로버트는 나도 함께 따라갈게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해의 장면과 묘하게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하죠. 마음으로만의 이해가 아니라 그 상황에 투신해서 이해하는 것. 모든 상황을 그렇게 극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삶의 몇몇 장면에선 그렇게 깊은 이해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의 깊이도, 이해의 온도도, 이해의 농도도 전보다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가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대성당과 함께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앙드레 가뇽의 레디스와 저녁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카티아 카르데날의 노래입니다. Donde pongo lo hallado?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리? 입니다.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노래를 카티아 카르데날이 불렀습니다. Donde pongo lo hallado.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리.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연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유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은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야샤 하이페치의 바이올린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0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적 문어 천일 준비했는데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품위와 격조의 상징입니다. 아르투르 구르미오의 바이올린 연주 1960년 레코딩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1960년 레코딩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카라얀의 1971년 레코딩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카라얀에 대한 선입견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뭐 끈적끈적하다 이런 평들을 많이 하죠. 말년에 도이치 그라모폰 음원들의 뭐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1970년 전후한 특히 EMI 음원들에서 좋은 연주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감상하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모골이 송연해지는 1악장, 그리고 2악장의 또 수줍음, 3악장의 박력, 4악장의 영탄초,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명연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초, 작품 번호 74, 비창전악장,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입니다.

페트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전악장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바로 듣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디장조 작품 번호 77 야샤 하이페츠는 자신이 만든 카덴차를 쓰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카덴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츠 라이너가 주연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베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77 야시 하이페치의 바이올린 프리츠라이너가 주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1956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헨델 작품 번호 308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트레버 피노크가 주의하는 The English Concert가 함께합니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핸델 작품번호 308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가을 새벽, 이 시간 우리 소리와 우리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정겨울 작곡 햇살이 다시 내게, 신나세의 해금 연주입니다.

국악기와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이야기의 연주였습니다. 김성광 작곡 Good Sunshine of Good Morning 들으셨고요. 먼저 건네드린 오늘의 첫 곡 햇살이 다시 내게 신날세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조시 동창이를 노래한 전통음악을 전해드립니다.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남구만의 작품으로 이런 사설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수치는 아희놈은 상기 아니 잃었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이 시조는 전통성악곡 가곡과 시조로 모두 불리는데요. 오늘은 가곡으로 만나보시죠. 남창가곡 초수대엽 동창이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초수대협 동창이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출을 주제로 한 연주곡 두 곡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대석이 작곡하고 연주한 창작 검은고독주곡 일출입니다.

고요함에서 시작해 점차 웅장하게 번져간 정대석의 일출이었습니다. 검은고 연주를 함께 했고요. 같은 제목 또 다른 빛깔의 음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도민요 세타령을 중심으로 오체지굿 장단을 이용해서 동해바다의 일출이 느껴지도록 표현한 곡입니다. 퓨전 국악그룹 무악풍류의 연주로 일출 만나보시죠.

동해의 힘찬 파도와 찬란한 아침 햇살이 한데 어우러진 연주였습니다. 무악풍류의 연주로 일출 감상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유명한 판소리 눈대목이 삽입된 노래입니다. 수군가 가운데 고고첨변을 들을 수 있는데요. 별주부 자라가 육지로 처음 나오면서 세상 경치를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윤일상 작곡 우리 함께, 윤일상의 피아노, 김규래, 김율희의 노래입니다.

윤일상의 피아노, 김길의 김유희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과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함께라는 말의 온기를 전해줬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 이경섭 작곡, 소리놀이 1+1,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악기들이 주고받는 신명나는 선율이 마치 즐거운 놀이처럼 펼쳐졌습니다. 소리놀이 1 플러스 1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아쟁의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평범한 하루의 여러 표정을 만나보시죠. 아쟁을 위한 소품곡 하루 김정식 작곡 구승희의 아쟁 김정식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쟁을 위한 소품곡 하루, 고승희의 아쟁과 김정식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끝곡은 대금의 맑은 소리가 가을 하늘처럼 펼쳐지는 하늘 소풍 준비했습니다. 황호준 작곡의 곡 이창선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리면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핸델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핸델 작품 번호 361번인데요. 안단테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리카르도 미나지가 있는 무지카 안티콰 로마가 연주합니다.

화요일 아침 새아침을 클래시 헨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2장조 헨델 작품 번호 361 전악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연주인은 무지카 안티콰 로마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건반곡 준비했는데요. 취직이 되어 스웨덴으로 먼 길을 떠나는 형을 위해 19살의 바흐가 쓴 곡입니다. 길 떠나는 형제를 위한 카프리치오 바흐 작품 번호 992를 오늘은 피아니스트 루돌프 저르킨의 1957년 스위스 루가노 연주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조금은 오래된 피아니스트 루돌프 자르킨의 1957년 연주 실황으로 바흐의 길 떠나는 형제를 위한 카프리치오 바흐 작품 번호 992 전해드렸습니다. 텔레만의 음악 이어서 만나보시죠. 귀뚜라미 심포니 전해드립니다. 샬리모, 리코더, 오보 등의 관악기와 콘트라베이스가 빚어내는 독특한 음색 안에서 가을 풀벌레들의 생기는 움직임이 느껴지는데요. 생기있게 책망하듯 프레스토까지 마티아스 마우테가 이끄는 앙상블 카프리스가 연주합니다.

텔레만 특유의 유머와 기발한 악기 편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귀뚜라미 심포니 마티아스 마우테가 이끄는 앙상블 카프리스의 연주로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존 다울랜드의 대표곡 들으시겠습니다. 비율과 류트를 위한 합주곡 라크리메 또는 일곱 개의 눈물 중에서 옛 눈물 준비했습니다. 다울랜드는 음악이 자아내는 눈물은 영혼을 위로하는 투명한 기쁨이라고 말했을 만큼 눈물에 대해 고유한 철학이 있는 작곡가였는데요. 조르디 사발과 에스페리용 21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죠.

존 다운랜드의 라크림의 또는 일곱 개의 눈물 중에서 옛 눈물 조르디 사발과 에스페리용 21이 함께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엔 18세기 전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 게우르크 안톤 벤다의 음악 함께 감상하시죠.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G장조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단티노 알레그로의 전악장입니다. 안드레아스 크레퍼의 플룻

게우르크 안톤 벤다의 플릿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G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플릿 연주에는 안드레아스 크래퍼, 합시코드 연주에는 베르나르트 길리처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시 오늘은 헨리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 중에 나오는 레스타티보 벨린다 그대의 손을 아리아 내가 묻힐 대로 마칩니다. 메조 소프라노 제니아 마이어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고요. 야크반 스틴이 이끄는 노이에스 베를리너 카모 오케스터가 연주합니다.

헨리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 중에서 레스타티보 벨린다 그대의 손을 아리아 내가 묻힐 때 감상하셨습니다. 미조소프라노 제니아 마이어의 노래였고요. 함께한 단체는 야크반 스틴이 이끄는 노이에스 베를리너 카모 오케스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나무 중엔 보라색 구슬 같고 아기 포도 같기도 한 열매가 맺힌 좀작살 나무가 있습니다. 봄엔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이파리를 펼치고 여름엔 작고 연한 연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가을이 되면 보라색 열매를 알알이 맺습니다. 이 열매 때문에 화훼 농가에선 이 나무를 보라진주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10월, 가을, 바로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진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이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독일의 신부 안젤름 그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마다 깨어 있게 하소서, 삶의 맛을 느끼게 하소서.

0: 베토벤 교향곡 5번 작품으로 67 운명 중에서 1악자 알레그로 콘브리오. 오늘은 교향악단의 연주가 아닌 이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레오니다드 카바코스의 바이올린과 요요마의 첼로, 에마누엘 엑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오늘을 여는 한마디. 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삶의 맛을 느끼게 하소서. 독일의 신부 안젤름 그린의 기도문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앞서서 좀작살나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이 좀은 작은 이란 뜻입니다. 작살나무보다 조금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가을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진주 같은 것들 찾아보면서 계절의 맛을 더 느끼는 오늘 하루 10월 13일 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비발디의 글로리아, 고다리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카를로루프, 까르미나 브라나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로망스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노래로 부르는 로망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한 퀴즈 대신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마련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2부 시작 시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10월의 주제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입니다. 10월에 듣는 미리 크리스마스 음악들 더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이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서울 지방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덧 10월의 13번째 날인데 10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도 늦게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이 한낮의 낮더위가 하루 만에 확 꺾였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좀 선선한 편인데요. 16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비구름이 뒤덮여서 이불 효과를 내면서 대부분 그래도 크게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비가 오고 있는데 낮 기온부터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내려앉겠고요.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앉는 등 기온의 변화가 워낙 큽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곳곳의 비는 낮까지 대부분 이어진 뒤 오후부터 그칠 전망인데요. 5에서 50mm 정도 대부분 지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1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는 서울이 이례적으로 10월에 30.1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서울은 오늘 9도가량 낮 기온이 뚝 떨어지는 셈이고요. 대전과 강릉이 22도, 대구 23도, 부산, 광주, 제주 25도까지 낮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세종, 안동이 9도로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집니다. 파주와 철원은 5도, 동두천 2007도 등으로 내일 아침 한 자릿수가 제법 많습니다. 따뜻하게 옷차림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기온이 비슷하게 평년 이맘때와 비슷한 상태로 이어지거나 약간은 높은 상태 예상되고 토요일쯤 다시 낮 기온이 반짝 올랐다가 일요일은 전국적인 비 소식이 들어있으니까요. 주간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도, 지금까지 서울에 1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샤프모노 90 이탈리아 중에서 3악장 미뉴엣 콘모도 그라치오스 4악장 살타렐로 알레그로 디 몰토 프레스토였습니다. 알렉산더 리브라이가 지휘하는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임설경 씨 오늘 선곡표를 보니까 수미상관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플루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카를로루프의 이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프르투나를 끝곡으로 잡고 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걸 플룻이라고 지금 봤습니다. 좋아하는 플룻 예, 그 구성 이런 예 관계 구성 이런 뜻이었었는데 제가 왜 플루실까 싶어서 몇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루트가 아니라 플롯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베토벤과 카를 오르프로 연결이 됩니다. 1129 쓰는 분입니다. 올해 50입니다.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지 생각도 정리하고 차분하게 하루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모든 음악이 참 좋네요. 1129 쓰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우유식방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342 쓰는 분입니다. 아이고 이게 청취율 조사 전화였을까요? 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예, 02로 시작하긴 하는데 다른 번호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 청취율 조사 전화가 갈 겁니다. 022056 서울 지역번호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그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시간이 되시면 받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전화 왔을 때 그 전화번호가 적힌 화면 저희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홀케이크, 조각케이크 아닌 홀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만 어린이 전경 작품으로 15번 중에서 7번 트로이 메라의 꿈 그리고 1번 미지의 나라와 사람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번호 15번 중에서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1번이었습니다. 미지의 나라와 사람들, Von Fremden Ländern und Menschen. 앞서 들으신 곡은 7번이었습니다. 꿈, 트로이메라이. 두 곡 모두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트로이메라이는 5005 쓰는 분이 어제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합니다. 3년째 차에서 KBS 클래식 FM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맑은 눈망울에 클래식이 감성의 나이테로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5005 쓰는 분. 아이들 맑은 눈망울에 트로이메라이가 감성의 나이테로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5005 쓰는 분께 우유식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임설경 씨의 그 말씀 전해드렸을 때 제가 사실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일단 이 플롯을 제가 플루트, 이 플루트로 잘못 봐서 뜨끔하기도 했었고, 숨이 상관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숨이 쌍관 아닌가 싶어서 발음도 제가 처음에 숨이 쌍관이라고 했다가 자신이 없어서 숨이 상관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숨이 쌍관, 숨이 상관 둘 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두 쌍자, 쌍쌍자 혹은 서로 쌍자 같은 동의어였습니다.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점심이랑 비슷한 거죠. 1732 쓰는 분입니다. 매일 듣는데 처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휴직하고 손자 손녀 네 명을 돌보면서 힘들 때 클래식은 새로운 힘을 줍니다. 손자 손녀 네 명이요? 와, 고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네 배의 행복도 있겠습니다. 1732 쓰는 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애쓰십니다. 우유식반 교환권 1732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10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순수와 동심이 담긴 합창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합창단, 독일의 퇴처 소년합창단이 있다면 프랑스엔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있습니다. 연주할 때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얀 전례복을 입고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건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907년에 창단돼서 올해로 12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8살부터 18살 사이에 남자 단원 약 80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공연을 앞두고 선발된 24명만이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선 1971년에 첫 공연을 가졌고 최근엔 매년 12월마다 내한해서 전국을 돌면서 12월을 합창의 시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10일부터 전국 순회 연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매한 크리스마스 음반만도 10장이 넘는데요. 대부분 반주 없이 목소리만으로 부르는 아카펠라 합창곡입니다. 또 민속음악, 성가와 미사곡, 클래식과 대중적인 캐럴까지 다채롭게 담겨 있습니다. 소년들의 자연스러운 노래와 순수가 담긴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캐럴 음반 중에서 듣겠습니다. 1982년 캐럴 음반인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보라, 장미가 피어났네, Es ist ein Luz und Sprungen,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래, La Nuit de Noël, 천사 찬송하기를 Hark the Herald Angels Sing 이렇게 듣겠습니다. 마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음성입니다.

1982년에 나온 마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캐럴 음반 가운데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천사 찬송하기를 Hark the Herald Angels Sing이었고요. 맨 앞서 들으신 곡 슈트레나트 하이리나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어서 보라 장미가 피어났네 Es ist ein Luz and Sprungen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래 성탄절 밤 La Duine Noel 이었습니다. 마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박현봉씨, 제 아내가 궁금해합니다. 요즘에 성탄절 음악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박현봉씨는?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10월에 성탄절 음악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 들으면 코웃음 치실 수도 있어요.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웃을 돌아봐야 할 것 같고 왠지 타인에게 친절해야 할 것 같고 타인이 조금 더 가깝게 예, 관용이라는 것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타인에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서 캐럴을 들려드리면 그런 이웃과의 정서적 유대, 사회적 온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로 이렇게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10월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비와 관련된 음악 들으면 아 이건 너무 뻔해서 예 그렇게 좀 엇나가는 예, 내년엔 5월에 들을까 봐요. 캐럴을 그런 이러저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10월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마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캐럴 음반 찾아봤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악장을 골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 사람의 연주로 들려주세요. 이들의 연주로 들려주세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이분들입니다.

6869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펜식의 유혹 연주자편,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분입니다.

신부 안젤름 그린의 기도문입니다. 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삶의 맛을 느끼게 하소서.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모차르트의 성체 찬미가 아베 베룸 크로푸스, 앞서선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 리용번호 589 중에서 대영광송이었습니다. 글로리아 인엑첼시스 데오.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859 쓰는 분입니다.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중간고사 시험기간이기도 하고 취업준비도 해야 해서 바쁩니다. 음악 들으면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859 쓰는 분. 이렇게 바쁘게 산 경험이 나중에 제대로 쓰일 겁니다. 1859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280 쓰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의 14번째 생일입니다. 14년 전 이날 24시간의 진통 끝에, 아유 그러셨군요. 24시간 진통 끝에 얻은 귀한 딸입니다. 이젠 저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딸아이에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만큼 커질까요? 와, 부럽습니다. 우리 14살 따님. 더 행복하세요. 따님과 더불어서 4280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사연인데 전화하지를 못했습니다. 7423 쓰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아빠와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꽃집을 지나며 엄마에게 준다고 예쁜 분홍 장미 두 송이를 사왔습니다. 식탁에 꽂아두고 흐뭇한 마음으로 출발해 팬과 함께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시온, 그리고 멋진 아들로 함께 키워주는 남편 정세민 씨도요. 7423 씨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꽃집을 지나치지 못한 그 초등학교 4학년 아드님, 우리 시운이의 마음이 참 그 멋있어서 예, 제가 묵혀놨다가 오늘 전해드립니다. 뒤늦게 엄마 생각이 나서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 나중엔 엄마 생각에서 가족 생각, 가족 생각에서 이웃 생각, 더 크게 크게 그 사랑이, 그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퍼져나갈 겁니다. 잘 키우고 계시네요. 우리 시운이를. 7423 쓰는 분 행복하십시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시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아유, 이걸 1년에 4번을 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출발 FM과 함께가 준비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오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첫 문제였던 크레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이것처럼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배웠고 클래식 들으면서 자주 접하긴 하는데 어쩐지 입안에서 살짝 맴돌기만 하는 그런 클래식 상식들, 오늘도 샌드위치 한입 배워물듯 가볍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매일 100분 추첨해서 베이커리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평일에 하니까요. 모두 1000분께 이 베이커리 샌드위치 교환권 퀴즈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100분께 보내드렸고 아직 900개의 샌드위치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멋진 연주회가 끝나고 객석에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무대 뒤로 퇴장하는 연주자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관객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프랑스어로 다시 한번 또는 더 많이 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요. 정규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 연주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들려주는 보너스 연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라는 뜻으로 연주회장에서 가장 뜨겁게 터져나오는 외침인 이것. 프랑스어로 다시 한번 또는 더 많이 라는 뜻을 지닌 이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서비스, 2번 지저스, 3번 앙코르, 4번 울랄라. 다시 한번요. 1번 서비스, 2번 지저스, 3번 앙코르.
4번 울랄라.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0분 추첨해서 베이커리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듣겠습니다. 두 곡 들을 텐데요. 먼저 울림스키 한 곡. 네, 오늘 한 곡.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한 곡만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살짝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저와 현인철 프로듀서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곡, 이게 아닌 장 스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47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를 듣겠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곡이 아닌 장 스벨리우스의 곡입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장스 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47 중에서 3악장을 이끄는 많은 트로퍼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한입 퀴즈 정답은 3번 앙코르 코르였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베이커리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0분의 당첨자 무려 100분의 당첨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혹시 전화가 온다면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청취율 조사 전화 온 그 화면을 찍어서 저희에게 사진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조각 케이크가 아닌 홀케이크, 둥그런 홀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물 있습니다. 먼저 영화 선물.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CGV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고잉온 프로젝트 라벨과 쇼스타코비치 인시네마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작년 7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고잉온 프로젝트의 공연 실황을 담았습니다. 100명에 이르는 연주자들이 지휘자 없이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와 라벨의 볼레로를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의 해설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책 선물도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라 작가가 새로운 그림책 나의 그랜드 피아노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바쁜 일상이 지친 주인공 솔라가 우연히 마주한 그랜드 피아노를 통해서 잊고 지낸 꿈을 되찾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아름다운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슈만의 트로이메라의 연주 음원까지 즐길 수 있는 이 그림책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책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책 선물은 주소까지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역시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노래로 부르는 로망스. 음악사전에 소개되는 로망스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선 성악곡 로망스가 다수 작곡됐습니다. 중세 음유시인들이 기사와 귀부인의 사랑을 노래하던 서사적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기몽사상가이자 작곡가였던 장자크 루소는 직접 집필한 음악사전에서 로망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꾸밈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소박하면서 전원적인 선율 속에 시의 정서가 오롯이 담겨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망스는 당대 가정의 응접실과 귀족들의 살롱에서 애창되는 인기 곡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주는 소박하지만 가사는 시적이고 선율은 유려했습니다. 그 대표작 바로 장볼 마르티니의 1784년 곡 사랑의 기쁨 입니다. 오늘날 성악 로망스의 이정표로 꼽히는 명곡이죠.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 노랫말은 사랑의 상실과 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축가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한국어 번안 가사로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쌓여오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식기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에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이 우아한 프랑스의 성악곡 로망스는 19세기와 20세기 광활한 러시아로 건너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푸시킨 같은 러시아의 문호들이 쓴 서정시를 가사로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같은 작곡가들이 짙은 우수와 비애감의 음악을 붙여서 러시아의 정통 예술가곡 로망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장볼 에시드 마르디니의 사랑의 기쁨 블레스드 담으로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 로버트 사드니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차이콥스키 여섯 개의 로망스 샤프모노 6번 중에서 여섯 번째 곡이었습니다. 그리움을 아는 자만의 테너 조셉 갈레야 음성 스티븐 머큐리오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앞서 선장 폴 에지드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브레즈담으로였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 로버트 사디니 지휘하는 무스카 에테르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마르티니의 브레즈담으로 사랑의 기쁨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에 사용된 이 곡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완전 반대죠. 엘비스 프레슬리 곡은 진짜 사랑의 기쁨이고 오늘 들었던 이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은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 사랑의 기쁨은 꺼졌고 영원히 슬픔만 남았다 이런 곡이니까 음악이 이래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106 쓰는 분입니다. 우리 집 기상 프로그램이 됐어요. 남편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듣던 프로그램이어서 잠깐씩 비호강 시켜주었는데 어느덧 집에서도 콩으로 듣기 시작해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콩으로 듣기 시작해서 남편 출근하고도 계속 호강하고 있습니다. 2106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상 프로그램 2106 쓰는 분 댁에 기상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셔서 내일은 기상곡 한번 그 기상곡은 아니지만 아 이런 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참으려고 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비에 졌습니다. 4760 쓰는 분입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가끔 날씨와 함께 인사말을 전해주시던 기장님, 그 기관사님의 방송 들으면 출근길이 갑자기 색달라지곤 했는데 지금 서울 지하철 옥수에서 금으로 달리는 3호선 열차에도 비 오는 날 아침 명언을 전해주는 낭만 기장님 계시네요. 와, 우리가 오늘 로망스 제대로 말씀 잘 드렸네요. 4760 쓰는 분, 아 특별한 경험이었겠습니다. 우리 낭만 기관사님, 낭만 기장님 고맙습니다. 4760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기관사님이 어쩌면 우리 출발 FM과 함께도 잘 마실 것 같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03 하나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차이콥스키의 사계 작품번호 37A 10월 가을의 노래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곡 듣고 싶어요. 제대로 듣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집중해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작품으로 37B 중에서 10월 가을의 노래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사악의 작품으로 37피 중에서 10월 가을의 노래, 오늘은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576하나 쓰는 분입니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일터에 도착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차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576하나 쓰는 분, 이제 가을의 노래가 끝났으니까 들어가셔야겠습니다. 576하나 쓰는 분께 다음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031하나 쓰는 분입니다. 주말 내내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해갔는데 월요일 어제 교수님께 혼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대학원생은 이런 것일까요? 0031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그런데 옳게 잘 쓰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주말 내내 밤새서 공부한 그 시간, 그 시간들이 달리는 말도 이렇게 엉덩이 한 번씩 그 툭툭 쳐주잖아요. 더 잘 달리라고 교수님께서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031하나 쓰는 분께는 위로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옳게 쓰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3638 쓰는 분입니다. 어제 남편과 설악산 구경하고 지금은 양양에서 캠핑 중입니다. 비가 와서 너무 운치있네요. 와,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남편을. 지금 행복하시군요. 우중 캠핑, 비 올 때 캠핑하는 게 조금 성가신 일인데 손도 많이 가고 이것저것. 그런데 운치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비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남편과 함께라면 더 행복하세요. 우리 3638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씨, 현미라는 이름처럼 현명하고 아름다운 우리 엄마의 생일입니다.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엄마, 함께 행복하고 위풍당당하게 살자. 사랑해, 뽀뽀라고 김보라 씨가 적어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머니와 더불어서 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씨였습니다. 뱅자맨 고다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131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콰시 안단테 듣겠습니다. 클로에 헨슬립의 바이올린과 커크 트레브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코다리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작품으로 131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쿠카지 안단테 클로엔 슬립 바이올린 커크 트레버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끝곡입니다. 카를로르프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프르툰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세인트 클레멘트 데인 자학교 소년 합창단과 런던 심포니 합창단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이탈리아의 극작가 다리오 포라는 사람이 그람멜롯이라는 연기 기법을 즐겨 사용했대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람멜롯? 이게 뭐냐? 실제 언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대사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의 억양이나 표정, 몸짓만으로 관객들은 다 이해하고 막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런 연기 같아요. 말 뜻은 몰라도 그 안의 감정은 전해지잖아요. 생각해보면 음악도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말로 설명할 순 없어도 우리는 음악이 전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10월 13일 화요일 오늘도 말없이 건네는 음악의 이야기에 마음을 좀 기울여 볼까요?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비제의 무언가, Song Without Words, 말이 없는 노래, 여섯 개의 라인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 곡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비밀, 어떤 비밀을 이야기할지. 피아니스트 요한 블랑샤르입니다.